아재 미스라워 미스라워 지랄다 미스에 마디야 니나 뭐에 라디야 히앙 마스라이 야 스라워 아재 지랄 야 그리스도 스마 야 야야 에이 오라라라 야스라워 야스라워 야스라워 야스라워